바보처럼 반복 That's what I always do Such a pain is beautiful Yeah. Same as you 희망은 실망으로 소망은 절망으로 사랑이 깊어질수록 아픔은 deep해